0: 징아, 자네이 가다로 가?
1: 자강, 하철고문노 거가대는 자동화 표시되이마스. 신과 돈도 자유크시대. 회로 쓰게이마스.
0: 소리데이 대사 타이와 도쿠니 다시 다 가키드 그리. 지그스게 쓰는 유니 주의시드 그리.
1: 헤이, 서버. 서버. 서버.